0: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1: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2: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밴쿠버 브로드웨이 지역의 대규모 고밀도 개발에 발맞춰 주정부 전력공사인 BC 하이드로가 전력 공급망 확충 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9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운트 플레전트 변전소가 확장되면 향후 최대 5만 가구 및 사업체에 추가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건설 당시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둔 변전소 내 예비 공간에 세 번째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샬럿 미타 BC 하이드로 사장은 수년 전 건설 당시부터 미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를 설계했다며 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전환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력망 확충은 밴쿠버시의 핵심 도심 개발 계획인 브로드웨이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현재 이 지역 파이프라인에는 약 2만 5천 채의 주택과 1,140제곱피트 규모의 비주거용 복합공간 조성을 포함해 총 16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밀레니엄 라인 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 연장선과 맞물려 이 일대가 밴쿠버의 새로운 고밀도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금리와 높은 건설 비용 등 경제적 여건이 일부 사업의 실제 착공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도시의 대대적인 재개발에 앞선 선제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가 밴쿠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BC주의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심각한 생활비 부담과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 속에 학생 10명 중 8명이 재정적 스트레스로 학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TD은행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BC주 고등교육과정 학생의 84%는 재정적 스트레스가 자신의 웰빙과 학업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D 측은 이러한 수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부담이 단순 등록금을 넘어 식료품비와 월세, 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 폭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 BC주 학생의 94%가 최근 3개월간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식료품비와 주거비, 예산관리 및 여가비 부담, 부채관리 순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기본 생활비가 오른 데다 청년층 취업시장마저 경직되면서 과거와 달리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BC주 학생의 41%가 AI 도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정 조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온라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검증된 출처를 확인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는 기초적인 예산 작성 습관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장벽 속에서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 미디어 기업인 코러스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뉴스와 토크 라디오 부문을 중심으로 또다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인력 감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감원이 이어지면서 캐나다 지역 언론과 방송산업의 취재 역량 위축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주 글로벌 BC와 전국 뉴스 네트워크인 글로벌 내셔널 그리고 토론토의 뉴스 640을 포함한 주요 토크 라디오 네트워크에서 직책 축소가 진행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측은 구체적인 감원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규모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는데 코러스는 3분기 3,650만 달러의 순손실과 전년 대비 16%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러스 측은 이번 감

지역 언론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대표적인 스킬 리조트인 사이프러스 마운틴이 20여 년 만에 산악자전거 전용 다운힐 바이크 파크를 다시 선보입니다. 내년 여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이번 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사이프러스 마운틴 리조트는 블랙 마운틴 구역에 조성되는 사이프러스 바이크 파크의 1단계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바이크 파크는 스킬 리프트에 자전거를 싣고 올라간 뒤 전용 다운힐 코스로 내려오는 리프트 접근형으로 조성됩니다. 전체 3개년 프로젝트 중첫 번째 구간이 내년 여름 시즌에 먼저 문을 열며 과거 2005년 올림픽 준비전 운영했던 옛 트레일 부지를 일부 활용해 배수 시스템과 환경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다시 설계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플로우 트레일부터 숙련자를 위한 암석 지형 중심의 테크니컬 코스까지 다양하게 갖출 예정이며 공사 및 운영 기간 중에도 기존 등산로는 단축되거나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바이크파크 정식 개장에 앞서 오는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계적인 산악자전거 대회인 레드불 하드라인의 첫 캐나다 대회가 사이프러스 마운틴에서 열려 전 세계 라이더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과 나나이모를 75분 만에 잇는 고속여객선 헐로페리가 출항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업 초기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고 누적 탑승객 1,500만 명을 돌파하며 메트로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를 잇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착했습니다. 헐로페리는 지난 2023년 8월 16일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3년간 약 1만 회를 운항하며 누적 승객 15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도됐던 고속여객선 서비스들이 줄줄이 폐지되면서 첫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으나 2024년 8월 40만 명, 2025년 2월 65만 명, 올해 4월 130만 명을 거쳐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콜하버와 나나이모 남쪽 항을 편도 75분 만에 연결하고 있으며 성수기 기준 주말 하루 최대 6회 왕복 운항 중입니다. 평일 전용 19.99달러인 저가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이용객 편의도 지속 개편하고 있는데 3주년을 기념해 3인 이상 단체 승객을 대상으로 20% 할인 프로모션 역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BC주 피스리버의 대형 수력발전 댐인 사이트씨를 둘러싸고 산란기 물고기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이색적인 생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700만 달러가 넘게 투입된 첨단 이동시설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댐으로 인한 근본적인 생태계 파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BC하이드로는 댐의 완공으로 피스리버 일대 128km 구간이 수몰되고 어도가 차단됨에 따라 4,720만 달러를 들여 댐 하류에 대형 어류 수송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상류로 이동하려는 물고기를 유인해 엘리베이터로 올린 뒤 마취 과정을 거쳐 운송포트에 담아 최대 50km 떨어진 상류 저수지 구역에 트럭으로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대상은 멸종위기 어류이자 퍼스트네이션의 주요 문화 생활 자원인 불트라우트, 즉 북미산 송어입니다. BC하이드로는 지난해 불트라우트를 포함해 약 1만 2,600마리의 어류를 이송했으며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도 2,740마리를 성공적으로 상류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한데 수백 마리를 트럭으로 옮기는 방식은 죽어가는 생태계에 대한 거칠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설은 지난해 기계 고장과 컴퓨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체 가동 기간의 4분의 1이 넘는 55일 동안 작동이 중단돼 전기 충격으로 물고기를 직접 잡아 올려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280km를 이동하며 차가운 상류에서 산란하는 불트라우트의 생태 특성상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는 물고기 체내에 메틸수은이 축적될 뿐 아니라 자연적인 이동 경로가 근본적으로 파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스리버 일대의 또 다른 댐인 사이트 2 건설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0: 유역 생태계 지표종인 불트라우트의 전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생태계의 복원력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칠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귀엽다는 이유로 또는 도우려는 마음에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오히려 동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쿤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면 혈당 조절 장애와 치아 부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람과 친숙해진 코요테나 곰 등은 주택 주변을 맴돌다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반려견 및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대폭 상승합니다. 실제로 BC주에서는 매년 약 500마리의 곰이 사람 음식에 습관화된 여파로 당국에 의해 사살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야외에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아이스박스, 남은 음식물, 반려동물 사료 등을 외부에 두는 행위 역시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BC주 자연보호관 서비스와 BC파크는 야생동물법에 따라 위험한 야생동물을 유인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460의 현장 티켓부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요즘 다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라졌다. AI가 글을 쓰고 영상 편집도 촉촉하고요. 회의도 공부도 데이트도 전부 앱 하나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해진 듯 하지만 왠지 세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마음은 급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빨리 이루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남들보다 늦게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 아닐까요? 잠깐 멈춰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 질문 하나 던지는 여유.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장 현명한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이찬혁의 멸종 위기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If you like to listen to K-pop on the radio, please send us lots of song requests via Facebook Radio 6 or Instagram or TikTok Music Break 23. We'll be waiting for your messages. Today, 네, 이번 순서는 소피아의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오늘 제가 픽한 뮤직박스의 주인공은 밴드 사운드와 대중성을 모두 갖춘 팀이라고 하면 생각이 나실까요? 바로 CN 블루를 준비했습니다. 2009년 일본 인디 시인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한 CN 블루는 2010년 웨토리아라는 노래로 한국에 정식 데뷔를 하면서 밴드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지요. 아이돌처럼 무대 위에서 퍼포밍도 하지만 직접 연주하고 자작곡을 내고 록밴드에서의 정체성도 확고히 지켜왔는데요. 특히 이들은 청춘의 감정을 누구보다 세련되게 노래를 했어요. 사랑, 이별, 외로움, 그리고 성장까지 그 모든 감정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려주는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CN 블루의 대표곡 중 가장 깊이 있는 감정을 담은 세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첫 곡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담담하지만 뼈아픈 감정선이 그대로 전해지는 곡이지요.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 듣고 올게요.

네, 시엔블루의 오늘의 첫 곡,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일까? 아니면 그 시절의 나일까? 질문처럼 다가오는 감성적인 트랙이지요. 시엔블루가 부릅니다.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네, CN블루의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듣고 오셨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네요. 우리가 추억을 생각을 할때 정말 그 시절이 그리운 걸까요? 그때 내가 그리운 걸까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런저런 재미있는 생각들이 좀 많이 나네요. 오늘 CN블루의 마지막 곡으로는 외톨이를 선곡을 할까 하다가 그 노래는 너무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조금 덜 유명한 노래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바로 Can't Stop이라는 노래인데요. CN블루 특유의 클래식한 록 사운드와 폭발하는 감정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자작곡이에요.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CN블루가 부릅니다. Can't Stop.

0: 여러분은 밴쿠버 코앱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1: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있지요. 심리학과 함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는 시간 소피아의 심리톡톡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30대 초반 남성이에요. 대학을 졸업 후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 도전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다섯 번째 공채 탈락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인터뷰에서도 점점 말이 꼬이고 자소서를 쓸 때마다 내가 뭘 쓰려고 하지? 라는 생각에 화면을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무기력함이 쌓이다 보니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요. 불면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변비까지 심해졌네요. 문제는 이제는 단순히 떨어졌다라는 사실보다 나는 이 정도까지구나 라는 자기 혐오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번은 내가 세상에 없어도 이 세상은 참 잘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보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될까 싶어 몇 자 적어봅니다. 저 너무 약해진 걸까요? 아, 네, 사연자님, 저희 쪽에 이렇게 고민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좀 마음이 아픈데요. 사연자님은 약해지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래 버티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요즘 좀 힘들다라는 수준은 아니신 것 같고요. 또 단순한 취업 실패나 우울증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이 겪고 있는 건 오랜 시간 쌓여온 무기력,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비난이 겹쳐 만들어진 심리적 탈진 상태이라고 봅니다. 몸도 마음도 지금은 잠시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돼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건가?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면이나 변비 같은 몸의 증상들. 이건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신경계가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긴장으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다 보면 마음 안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마음속에 무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께 꼭 필요한 건 정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공간.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연자님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루틴 하나, 작은 시선 하나만 바꿔도 마음이 숨쉴 틈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실패 기록 대신 시도 기록을 한번 써보세요. 매번 떨어졌다는 사실만 떠올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신 내가 해본 모든 시도들을 기록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 오늘 나는 자소서에 한 문장을 참 솔직하게 잘 쓴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면접 준비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많은 연습을 했어. 이건 모두 작은 성취예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잘 해낸 건 내가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연자님의 감정을 돌보는 잠자리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즘 잠들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전에 휴대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 일기를 한 줄씩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였지? 그래도 오늘 나를 웃게 했던 건 뭐였을까?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조금 조금 나의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죠. 마음의 흙탕물도 조금씩 가라앉게 되실 거예요. 그게 수면의 질을 조금씩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친절해져야 될 때예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남들은 잘만 하던데. 이런 말들은 이미 마음이 지친 나를 더 밀어붙이는 말이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나는 도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대단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사연자님은 약해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아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요.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는 본인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아, 그리고 건강에는 확실히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다 보면 불면증, 변비 이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이 되실 거예요. 우리 사연자님 힘내시고요. 꼭 취직하시면 저희 쪽에 다시 한번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봐요. 페이스북 라디오 섹스 또는 인스타그램, 틱톡, 뮤직브레이크 23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 사연자님께 제가 보내드리는 노래는 알렉스 워런 그리고 로제가 부릅니다. On My Mind.

지금 진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으시지요? 혹시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두려운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40대에 다시 꿈을 시작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언제 성공했느냐 보다는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요. 잠깐 멈춰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낙오가 아니라 숨 고르기일 뿐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속도대로, 자기 리듬으로 성실히 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마지막 곡,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0: 한국어 코앱 라디오 CFRO 100.5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6 책임 프로듀서 이덕일, 아나운서 유아진, 작가 황승연, 그리고 DJ 소피아 서였습니다.
1: Encore, encore. Good morning from Vancouver, Canada. My name is Doug Lang. This is Better Days 1167.